0: 우리 기름 가뭄이 돌아가란 소리니까.
1: 겐! 103.1 FM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